0: 좋아졌어.
1: 사랑 제 뒷사랑.
0: 알겠지? 아, 더 조심스러워 가시네.
2: 더. And left shorter way in Fresno Avenue.